0: 빵짱 예리쇼!
1: 그때도 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쇼!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텐 료칸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쇼!
1: 뭐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Choy, may man og kadangadalitan?
3: Anon mo lang, day? Kadilika, dumasin naman.
2: Ang ako nabing nga best friend,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 nga birthday. Hatagan ko siya. Tutal, parehas ba sila sang man og nga sapat?